0: 마나시부카리가통시하이노
1: 에낭나톡바메핵통질로이마디니야자부자닝디닝아시디야
0: 파리야두디에이카리카리레이베잉루라
1: 호이호이아티비기리무뚜보카이탐크라자노니시리얼마탐수여우라마니니타우리시
2: 이마나사이상기타나케틸자루부두보나레락바나트라레
1: 레락바니통가니하이나상크라바니
2: 에마나통가디카이디하올니야게로이망한마따레
1: 아아아
2: 아이오니통르게이마
1: 낭나강이시아우부사바타니니나트라하오로이칸바다미나통바카시타나비포나테바나이코니노이보 TV 리모토탱나락나브란헤카이다부탐미바시다수레이바우디니세
0: 아시다레이레이마
1: 카이다우레토라아디야마나마후실호라보하마디나도우바다나오라마니네
0: 마나통가니하이레다우사라세노달링앙나바
1: 아이기와디짜닝아디농파독수카이틸다가짜미나다나아빠암바카도칼라칼라가레이오바농핵안베덕이눈밑따바파오바부나이학따파오핵자톡당에이음시다숨레신방암민신이네아강드레강드레이몽시따오가다울시누파누피오나나판바윤바나이도핵따이다
0: 이마시리얼연계하이바나트로
1: 호이네 TV 도아무것도타오네
0: 에마기폰오이라마레네
1: 카나노네폰또레이시나이붕어이붕어난기폰라이파이럴라운헤